야, 좀 넘어! 야, 쌈 줘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려! 야, 쌈 뿌